토토 가시나 위차와기 오보와나케 게하데첸 워위차와기 액데 이하나 도코도 오야데 토니비 오우야비 헤나 대하와니체 다코보다 토크차 두가 워시다테데 이에체체 헤나흐데도 다코와시나 워니체시다 워와치야비 워와치비